0: 부처님이 이제나 덕분에 뭐냐 여기시 거우시 게는 세나 덕분이시 약간 날라 이나니 그런 수 말라 하면서 시키는 동안 시무치는 맞아라사 지나가 아가네 니네 뒤에서 시키는 세사 뭔가라 거우 야는 수구나 던져 니나 나오네 시키는 그 야로 이나니
1: 기단 안 그러고
0: 아미스 Kapai am saya nak tembang ke jiran suan yang sekian suan ini bagi saya ni wah sini kaki kemas sini sini saya ni detail sekali sih tapi masih am saya ya cie ina
2: kau kau si
0: kau kau sa
3: Steve